0: 하는데 이빨을.
1: 요, 내말다 이스 앤 밴 멤버스.
0: 요, 일단 모두가 앨범도 할 때노라. 오늘도 먼저 내고 말아나오 외락강을 해보고 너마로 말아마 local stores their community 인고 야코도의 앨범 다 고악 가볼라냐
2: check it out
1: yo, yo, 다 베르크. 베르크.